0: 깜짝이네.
1: 세스, 미키, 세스, 세스 때려봐. 세스, 세스, 세, 어? 저시 한번 발쳐봐, 주마.
2: 다만 메토, 저도 10월인데 뷰튼 아프터 이 사이먼할 계획 욕.
1: 에벳, 하즈리스. 하이얼로 사바흘랄 사이언 세이즈랄. 홀드 올림피아트나 해피니스 호시 갈디니스. 무기운키 카테고리비스 엑스트림 스포랄. Yarışmacılarımız yerlerini almak üzere ısınıyorlar. Gördüğünüz gibi rampamız da hazır. Peki yarışmacılarımız hazır mı?
0: Evet, ben hazırım.
1: İşte ilk yarışmacımız gidiyor.